유머 무한모 free fall 댄두리아스 옷차라 스카타즈 하이잼 그만호 물고기 토비아가 로맨 트라비아카나 세자 프레싱아 아자야카나 우주 엑스포가 복대치오 마트마스 Alright, this is DJ Status Quo. You said Juju speaking to you, Zakaro Yakani, Mike Honey, keep it going, go, yeah.